0: 라디오 아니오. 티탄산을 하모 하모.
1: 차차차, let's do 차차차, me and you 차차차 do do
2: 차차차,
1: eight go 차차차, essay 뭐 하자차.